안녕하세요. FM89.0 와이카토 한인방송 시와마게 DJ 김영주입니다. 시와막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시, 감동이 있는 따뜻한 글들, 듣고 싶어 하시는 노래들,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다양한 이야기들로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와막 본 방송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이고 그 후에는 토요일 밤 8시 30분 그리고 월요일 새벽 5시에도 재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프리 FM 89 웹사이트와 팟캐스트에서 방송을 다시 듣거나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햇볕이 좋은 공원에 휠체어를 탄 창백한 할아버지와 유모차를 탄 뽀얀 손녀가 나란히 나란히 굴러간다. 젊은 날의 격정과 고통을 다 건너온 전문역의 고요와 평화가 이제 막 삶의 첫 발을 내딛는 아침나절의 호기심과 경이로움이 보이지 않는 다리 위를 서로 눈빛을 맞추며 가만히 건너간다. 한 생애의 저편과 이편이 가장 부드러운 속도로 다가서며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저 가을볕 아래 흘러가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눈부시게 가만히 건너간다.

촛불의 율동 이생진. 나는 섬에 오면 촛불을 켜놓고 시를 쓴다. 오늘 밤에도 11자루의 촛불을 켜놓고 시를 썼다. 내가 촛불을 좋아하는 것은 노란 불꽃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 내 입김에 따라 움직이는 것도 같고 나보다 전에 들어온 바람과 내통하는 것도 같고 어쨌든 누군가에 의해 흔들리고 있는 연약함. 그로 인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촛불이 살아있습니다. 자율이든 타율이든 율동은 아름다운 생명의 표출이다. 아마도 자기가 만든 빛에 비쳐 신바람이 나는지도 모를 일. 분명 누군가와 내통하는 춤이기에 내가 시기 어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본다.

돼지고기 팥죽갈이 옷머리 장작개비 공주로 쌓여있는 바닥이 없는 나라에서 흐릿짐승 날짐승도 아닌 것이 살고 있고 머리들이 말봐도 방송꼬리가 달린 뱃새 코가 없는 코끼리며 하늘다리는 물고기와 혀가 두린 뱀과 이런 어디 장난감들 빌며 사람들의 빠진 전이 고장난 문짝들도 성첩석은 술에 풀리실 뱀 꿀기러기

이날치의 봐봐요 봐봐요 들으셨는데요. 이날치의 시작은 2018년 11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수군가를 재해석한 애니메이션 음악극 드래곤킹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장영규 음악감독과 다섯 소리꾼은 이 공연으로 함께 만났고 이 작업의 성과에 힘입어 프로젝트팀을 결성했고 이철이 정중엽이 밴드로 들어오면서 2019년 초부터 이날치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영규는 경기민요를 록으로 재해석한 씽씽의 멤버였으며 정중엽은 역시 비슷한 시기에 해체된 장기하와 얼굴들의 베이스였어요. 판소리 소리꾼 권송이, 박수범, 신유진, 안희호, 이나래가 보컬을 하며 드럼은 쌩쌩부터 장영규와 함께한 이철이입니다. 이날치라는 이름은 조선시기 판소리 명장 이날치를 오마주한 것인데요. 판소리 명창 이날치는 광대 출신의 소리꾼으로 서편제를 발전시킨 명장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조선말 흥선대원군 앞에서 소리를 하여 유명세를 얻었다고 하네요.

슬픔에게 도종환. 슬픔이여, 오늘은 가만히 있어라. 머리칼을 풀어 헤치고 땅을 치며 울던 대숲도 오늘은 무건으로 있지 않느냐. 탄식이여, 내 깊은 속으로 한 발만 더 내려가 깃발을 내리고 있어라. 오늘은 나는 내게 기약 없는 인내를 구하려는 게 아니다. 더 깊고 캄캄한 곳에서 삭고 사가 다른 빛깔, 다른 맛이 된 슬픔을 기다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시와 음악 잘 들으셨어요? 오늘은 가만히라는 말이 들어간 시와 노래로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가만히라는 말이 조용히 기다린다는 뜻도 있지만 날 내버려 두라는 뜻도 있네요. 요즘 제법 날씨가 쌀쌀합니다. 쌀쌀함이 스며드는 저녁 시간에 시와 음악이 여러분을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차도 한 잔 곁들이시고요. 마지막으로 김유나의 가만히 두세요 들려드리며 시와 음악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